말할 것도 없이 the best. C-A-S-T-L-E-J-B 민주비준 and win. 이래라 저래라 쟤들이 모래나 맘대로 we are chillin'. 대출할 수 없어 이제 내 언행에.

하지마. 너 몰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마. 하지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. 딴 데 가지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뻔하지마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. 다시 나지마.

할멍네 우영파띠 자파리. 할멍네 우영파띠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. 우리 할멍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영게.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.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.

너무 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하지 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. 딴 데 가지 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 뻔하지 마. Yeah, yeah, yeah. 너는

이별하는데 딱 10분 예쁨 내 사람이 길거리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뿐 지금이 모든 게 이뤄진 게 정말 딱 10분 말이야 걷고 걸어 너와 갔던 길을 10분이면 갔을 거래 1시간을 넘게 걸어 마음만큼 아파오는데 두 발 끝에 그래 주저앉아